가이로다. 가마귀가 나무로 떠올고 우리 진을 지내가니 어떻다 이르리요. 제장종 유복이가 여짜오되 월명성이의 오작이 남비하고 요수 삼잡의 무지 가이란 곡조는 명일 임진시의 불길조로소이다. 조조 듣고 화를 내어 네 이로 네가 어찌 내 심중에 있는 말을 이루 버는고? 잔수군도동목의 후금이유 연세전선 필쇠하고 시진군명제 조가에 조조 두설에 얼빼가 자수주군제장을 분발을제 수지중협종목의 후금이유 전협종양압이요 자협종군병이며 무협종연통 후협주주군이라 왕이며 좌사박진이요 후사파우연이며 수주극력사고돈이며 조우이요 좌우회장에 허재협유라 소재는 팔방와 관계영장 이천금공 목세연기 가선여마 진력쟁승동공병 종도적중립공보리대 관청모독기 서서라면 저게 소시야야 신여 청년아 가중으로 나를 대면 정보를 극근히 각대 정제야야 무려 참전 훈두와라 가극산 패대전선 풍제법으로 전산 명제간지왕래 아저일주어리다야 조조 연습을 관광하고 마흠이 대희하여 방사원의 묘한 계책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 순욱 아랜 말이 만일 불로 치올진대는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듣고 대답하되 내 지는 북에 있고 저의 지는 남해가 있으니 만일 불로 치올진대 저의 진이 먼저 탈 것이니 반드시 승전할 모범이로다. 수륙군 점검하고 싸움을 재촉할 적에 그때 온 나라 조율로 인제로가 많이 살펴보니 광풍이 오르게 하여 존재 황기론 강중은 떠나가지고 보고 있는 바람 조요 연상제국간의 화공할 친구네 북남풍의 급선성이 용파라풍기야야 한소리 크게 하고 조용히 기세기하였노다. 도독의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일지 못할 적에 공명의 노숙을 반영하여 주유의 병을 볼세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일지라. 양은 선을 한 개요 선을 한 적 바람이라. 주유질색하여 아무 말도 아니허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주유를 주니 주유 바라본 적 하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의용 화공하고 만사구비허나 흠은 동남풍이라. 주유질색하여 탐복하고 물어와라. 바람은 천지의 조화온디 어찌 인력으로 오드릴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나헐일 다한 후에 천이야 어찌 아오릴까? 500장조를 명하여 주시면 노숙과 면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오래라. 주유와 번개는 고백장조를 영솔 120 증군은 기장구단을 지켜 증령사우하라. 대여공명은 기풍삼일을 걸려오고 노숙과 명마에 남명사를다가서 지혜를 살피더니 동남바 붉은 군사로 쥐옥마야 삼층다리를 떠나
오늘은 24일이요. 내일 친구가 삼척 하반 구차게 놓고 나일제기 18수박세계를 보자다. 도망칠면 형기란 난도어버로다 포장시흥하야 도망신기를 세우고 도망실면 흑기에는 이요복색이냐요로다 야영 본진생을 아여 도망신기를 세우고 도망실면 백기에는 양고책이 오근거에 낙은 백고지시하야 서방 백 개를 세우고 남방실면 홍기에는 나영영 동산이니라 삼부장지상하야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일치 종로에는 신대기를 세웠으되 하도라 악성에게 반결 육십사 그는 당금 발이 비리바야 한가운데 둥도는 속발을 완대하고 밥은 낙도 오봉이 밥대주지 방구를 입히고 쭉잘비리봐야 소직 정갈하고 간첩상에 용다위고 이초 풍신하고 전우 이비딘 개치송오대 이초 풍신하고 우자 이비딘 봉구금하고 후이비딘 봉경로하야 다다의 24일은 강강 형제보검 대업장 장방무 백벌과 주변 주득을 가져 화요사면하라 자식 명 목욕체계 여기하고 천주단바시년 백모 탄상에 눌러서 도둑손을 잡고 싶어 자영기에 자영신용을 내려가서 공부로 주명함 마장대가 필요한 바 궁협이 없더라도 그의 함은 두지 마오 약속을 정하여 도둑을 보낸 후에 수단 향조고를 계엄 속해여 오라네 부려 처이 파괴하며 부려 실군 단언하며 부려 교도 지비하며 부려

땅뿌지고 땅망당을 선두통 담명사를 얹어만 상류를 바라보니 강주 금야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주유 노숙 다려왈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엄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하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재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거짓말로 어찌 남을 속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사이다. 말 멈추고 다해 이날 버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풍선이 오란 그날 빼장 내상에 퉁퉁 날려 깃발 바라보니 정용주장이 한기장이 백호의 흥무를 응하여 서북으로 봐

대화는 귀신도 난지기라 바지로래 누나가는 도의 황의 주여 구하를 멸하리라 서성 정봉을 부르러 근거의 분무하대 등 수육으로 나노 강벽산 올라가서 지하이랑을 반다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을 상투잡고 드는 칼로 그러는 싹 비명어당도 알아 공명을 지내보니 예세준 안녕 공이오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반이로 내 누나가는 장차의 유한의 명심을 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증봉은 마루를 놓아 남명산 높은 봉을 하는 데 올라가서

사면은 살펴보니 국명은 안 되고 시기 장사라 당해봐야 제일장막은 남부의 벌레 기자방 군사들은 여기가 뭐 사람들이 불러봐 벚꽃이 왕분주래려

아구나. 열두 친구야 기다리자 바로 우겨라 지으라 지으라 우겨라 우기야 우기야 우기야 우기야 되요. 아구야 아구야 아구야 우기야 우기야 간정 상류로 바라보지 왕명을 딴난 배신 부채 되죠 되죠. 공명일세가 분명구나. 선생이 그게 왜 저기가는 공명선세. 아니 말고 기법으로 나의 한말 듣고 가오. 공명일소하며 떠도사해봉 네 뭐하는지라 일보자고 해보아라. 성정부 못들어제 빨리 저어서 쫓아가며 길이 할 말에 싸우지 해장간 바보사. 자정에 모르는 내야 선생을 어찌 열어 북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두니까 소장의 화살 끝에 저놈 배아지를 꺼져 상정 꿰도다 우린다. 공명이 만무한데. 아니 그는 영국 화친을 생각해서 죽이던 마르시고 놀래여서라 보내소서. 자종의 문을 잠고 선비의 훗끝나서 희롬서성 형봉아 상사조지 알고 원하는나 모르는데 우리나라 높은 선생들 알아 들어가서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를 생각지 않고 이놈도 세고자 다루느니 나의 너를 죽여 마땅하되 양국 화치를 생각해서 죽이든 않거니와 내 수단이라 내보아라. 가른배 버무르고 울른배 바라보며 맷부가 내가 드든 마들 장공 철자를 내어 대저 비판하고 흉업 복실하여 대투를 죽이고 고무배가 들며 두 명이 터지게 좀 똥을 까치고 삼재의 힘을 올려 궁혈을 다